0: 난 주호진 씨가.
1: 하, no like me. 너, 와타쇼가 하비스. 에, 왕가는 온통 죽일거든 하비스. 세리우스니, 승화자리 사또.
2: 아, 스포! Please, 좀 sekarang.
3: 니, 파케 심파티 아자.
1: Simpati?
3: Iya.